0: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따뜻하게 바라봐야 할 사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1: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음은 자꾸 힘들어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치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조급해하면서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만 내 가치를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0: 하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도 모두 나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 여기까지 잘 걸어온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줬으면 합니다. 참 잘 버텨왔다. 정말 많이 했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1: 행복은 완벽한 내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소중과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평범해 보이는 작은 순간 속에서도 행복은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0: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날을 너무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행복은 언젠가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0: 네, 오늘도 잘 살아낸 나에게 안다예의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싹이 난 감자로 아이들에게 경미한 중독을 일으켜서 생존의 기회를 얻는 장면이 광범한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싹이 난 감자는 왜 먹을 수 없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수도 의과대학 부속 북경중리병원 림상 영양과 보조임 의사 동료를 취재했습니다. 동료는 감자의 싹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다.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갔다가 푹 익히면 독성이 제거된다 등의 방법은 위험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왜서 싹이 난 감자는 드시면 안 되는지 그 독성 또한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원인은 솔라닌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감자 속의 솔라닌 함량은 100g당 2mg에서 10mg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100g당 20mg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상적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자의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손상되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증가하며 싹의 눈이나 싹의 밑동동 부위는 100g당 500mg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라닌은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로 체내의 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억제하고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면서 신경계통과 호흡 중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반 처리 방식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싹이 난 눈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찬물에 담그거나 고온으로 완전히 익힌다면 독성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싹이 눈은 독소가 가장 집중된 부위일 뿐이며 솔라닌은 육안상 정상으로 보이는 주변 조직으로 이미 퍼졌을 수가 있습니다. 찬물에 담그는 것은 표면의 극소량 독소만 溶해시킬 뿐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솔라닌은 열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높아 일반 가정에서의 삶기, 복기 등의 온도는 보통 100에서 180도로 일부만 분해될 뿐 잔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쓴맛이나 얼얼한 맛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바, 약간 싹이 난 감자는 조리 후에도 뚜렷한 냄새가 없을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0: 마지막으로 중독 증상이 가볍지 않으며 특효 해독제도 없습니다.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대개 30분에서 2시간인데요. 경증 증상으로는 인후 자결감, 구토나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경련이나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특효 해독제는 없으며 섭취 후 초기에는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위세척이나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성삼이 부릅니다. 가을.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김숙자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여러 해 전 우리는 아등바등하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의 여유를 찾기 위해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 고장에 정착한 지 30여는 자식들도 다 크고 직장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고비도 넘기고 나니 문득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몸에 좋은 채소를 직접 심어 먹고 주말마다 손에 흙을 묻히며 느긋하게 시간을 지내보자는 막이란 마음이었다. 때마침 외국으로 떠난 이웃이 남겨놓은 텃밭도 있고 친구 추너리가 시가지 가까운 강밀봉에는 자기 부모님 집과 외삼촌 집의 앞뒤 텃밭도 소개해줬다. 하지만 정작 씨 뿌리는 법부터 밭 가꾸는 요령까지 아무것도 모르니 고민하던 차에 농업 전문가 성학이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다들 당장 차를 운전하고 텃밭으로 가자고 서둘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주말 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매주 만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며 소소한 여유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성학의 인수라에 정명절을 맞아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농사 준비를 서둘렀다. 우선 밭을 깨끗하게 고도놓고 마늘 심기부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마을 주민들의 힘을 합쳐 밭갈이도 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강밀봉 시장으로 가 고추, 가지, 도마도, 땅과리, 수세미, 오이, 여주 등 여러 가지 모종을 사와서 옮겨 심을 것이고 상추, 고수, 당근, 갓 같은 채소들은 직접 종자를 사와서 심을 것이다. 우리 농장에는 우리 모두 함께 모은 공동 자금이 있는데 마음씨 착하고 세심한 추너리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농장에는 또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언제든 따서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도 자라고 있다. 몇 년 전에 광일이가 연변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산에서 뿌리를 캐와 농장 밭에 옮겨 심은 곰취, 호박나물, 쥐나물 더덕들이다. 농장으로 가는 주말을 기다리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 마치 날아갈 듯하다. 시끌벅적한 시가지를 벗어나 포장도로를 따라 웃음꽃을 피우며 시골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단번에 확 풀리는 느낌이다. 우리는 매번 아침마다 각자 정성 들여 점심 음식을 준비해 농장으로 챙겨갔다. 농장에 도착하면 성하기가 할 일을 나눠주는데 힘이 좋은 광일이는 두 사람분의 일도 금세 해치우고 학근이는 마당과 농구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고 알뜰히 걷어놓는다.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낸다.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쉬는 틈에 마시는 커피의 맛도 어느 때보다 향긋하다. 점심 휴식 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강밀봉이 흐르는 막류하 얼음이 녹으면 물고기 잡이를 좋아하는 광일이가 나서는데 돌아올 때 빈손인 적이 거의 없다. 운이 좋은 날에는 손바닥보다 더 큰 맥이나 쏘가리를 몇 마리 낚기도 한다.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손질하니 따로 손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손질한 물고기와 다듬은 채소들을 챙겨 농장으로 성학인의 집 혹은 우리 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지어 먹는다. 감자와 찰옥수수가 제철인 여름이면 청도에 사는 손재주 좋은 친구 재동이가 농장으로 찾아온다. 그가 부엌에서 감자와 찰옥수수를 푹 삶아 나눠주는데 그 맛이 참 별미다. 찰옥수수는 1년에 세 차례로 나누어 심었기에 여름 내내 맛볼 수 있었고 고구마가 익은 철이 오면 찰옥수수와 같이 삶아 먹어 별미에 더 깊은 맛을 더한다. 가을이 오면 잘 자란 포기 배추와 큼직한 물을 수확한다. 집집마다 통배추 30포기 넘게 가져가고 무도 한 자루씩 나눠주며
먹고 남은 찰옥수수도 기계로 알곡을 떼어 나눠주는데 한 집에 7, 80근씩이나 나눠 갖는다. 이래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속상한 일도 있었다. 어느 해 성하기는 인터넷으로 마늘을 사서 청명절에 심었는데 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마늘이 잘 자라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또 어느 해에는 누군가 잘 여물던 풋고추를 훔쳐가고 작년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말려 고춧가루를 만들려고 농장에 나갔더니 누군가 고춧꼭지까지 모조리 따가서 깊은 상심에 빠졌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고 다음해 농사를 기약하고 웃으며 넘겼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흘러가고 느리면 느린 대로 떠간다. 물고기는 그저 물과 함께할 뿐 불평 한마디 없고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는다. 우리 농장 친구들도 그렇다. 누구 하나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점을 채워주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땅, 이 사람들과 맺은 정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농사 동아리였는데 어느새 한 주만 못 봐도 그리워지는 가족이 돼버렸다. 이제 주말 농장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을 넘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땅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할 때 기쁨이 배로 커진다는 것을 농장 친구들이 가르쳐줬다. 앞으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세월을 함께 꾸려나갈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의 남은 인생길에 이 농장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날 그 텃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김향월 가수가 부른 노래 갈매기 한 마리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경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곳으로 향한 빛, 아부신벨 신전과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에 대해 소개합니다.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의 저명한 파라오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 67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99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제19 왕조의 이름 있는 파라오이고 그에게는 111명의 아들과 5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재위 기간, 즉 1269년에 누비아인들과 규모가 큰 한 차례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는 마지막에 평화적으로 끝났지만 람세스 2세는 신인 자기의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누비아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공적을 기리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신격화했으며 이어서 아부심벨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은 암벽을 뚫고 세운 것인데 이런 건축은 그 후 고대 이집트의 건축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전은 닐강의 제1폭포 남쪽에 있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은 4개의 거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신전은 정면 높이가 30m, 너비가 40m, 길이가 60m에 달합니다. 물은 닐강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는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석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첫 칸에는 높이가 10m 좌우되는 둥근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 위에는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의 방대한 벽화에는 모두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누비아를 징벌하는 장면 부조가 있습니다. 신전의 뒤에는 람세스 2세의 기념당이 있는데 기념당에는 람세스 2세와 아몬 등 제신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다. 아부심벨 신전의 입구에는 신전의 상징인 4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 이집트의 왕관을 쓴 람세스 2세입니다. 왕관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독수리는 왕실의 상징입니다. 4개의 거대한 조각상 위에도 비교적 작은 세 조각상

이는 각기 왕비와 아들 그리고 신하들을 대표합니다. 조각상은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것이지만 현실, 즉 생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관념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생명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인 고통스러운 존재이며 이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광명의 세계와 적막하고 냉혹한 세계로 나아가는 교량일 따름이라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가장 큰 소원은 진세의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날 오시리스를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광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망령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오시리스의 무적의 힘은 이집트의 조각상에 새겨진 시선에서 표현되는데 람세스 2세의 눈빛에서도 오시리스의 신비와 무적의 힘이 보여집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영광을 신에게 돌리려고 거대한 암 속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파라오가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이가 60m나 되는 동굴 속에서는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한 갈래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에는 네모 기둥과 조각상이 많습니다. 장방형 기둥과 조각상은 관람자들의 눈길을 교란하면서 불안감을 주는 립체적인 기둥이나 조각상과는 다른 효과를 줍니다. 곧고 바른 네모 기둥은 시야를 정면에 고정시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조각가들은 기둥과 조각상에서 가능한 한 평면감을 살려 입체적인 깊이를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인물의 정면은 모두 깎은 듯이 평평합니다. 특히 네 개의 람세스 2세의 조각상에서 두 다리가 신체 부분과 하나의 립방체 결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머리의 장식품인 왕관, 앞치마, 도포 등 복식에서도 평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은 고대 이집트 정신적 토템의 숨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견정부리하게 신이 제시한 길을 바라보았으며 또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사를 한 신전 역사는 오직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은 사건과 인물만을 기억합니다. 아부신벨과 그의 위대한 조각상은 천천히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그처럼 장엄하여 세인들이 우러러보던 신전은 사라지고 독수리만이 아찔한 소리를 내며 상공을 맴돕니다. 3300년 후 사람들이 아부신벨 신전을 발굴했을 때 조각상의 다리에서 한 그리스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전하는 대하면 기원전 591년에 이집트가 수단을 징벌할 때 이집트의 군대 내에는 그리스의 고용병이 많았다 합니다. 이 고용병들은 아부신벨 신전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살짝 새겨놓았다 합니다. 2000년 후 나폴레옹의 원정군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원정군에는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누비아인 하지 무함마드로부터 닐강의 제1폭포와 제2폭포 사이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밝힌 서류를 받아주었는데 서류에는 아부신벨 신전도 적혀 있었습니다. 1813년 3월 22일 스위스의 탐험가 부르크하트가 가장 먼저 아부신벨 신전을 발견하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쪽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각상은 몸 전체가 거의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그중 하나의 조각상은 머리 부분이 완전히 드러났고 흉부와 팔이 약간 드러났습니다. 옆에 하나는 거의 파묻혀 있는데 머리가 이미 떨어졌고 모래가 어깨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조각상은 머리의 장식 부분만 알려서 이 조각상들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르크하트의 발견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먼저 삽과 곡괭이를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파헤치고 보물을 찾았으나 생각 밖으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후에 사막의 모래바람이 아부신벨 신전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부르크하트가 신전을 발견해서부터 약 100년이 되어 오는 1909년에 아부신벨 신전에 대한 대규모의 발굴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던 1956년, 이집트 정부에서 이스와나 댐 공사를 하면서 닐강 량안 누비아 지구의 고대 요적들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사라질 직전에 유네코스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 아부신벨 신전을 포함한 20개의 고대 요적을 살릴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래하여 아부신벨 신전을 옮기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석공들은 산 전체를 20톤이 되는 중량으로 하나하나 잘라내어 기중기로 실은 다음 이스완 저수지의 우쪽에다 옮겨놓았습니다. 원래의 신전과 똑같은 신전이 현대적인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부신벨 신전 주위에는 공항과 호화로운 호텔이 들어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명 가운데서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장엄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듯한 신상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조각해낸 문명은 없었습니다. 조각상은 영원히 먼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암반을 뚫어 건설한 신전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영원한 문명의 상징입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영광을 신에게 돌리려고 거대한 암 속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파라오가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이가 60m나 되는 동굴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한 갈래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를 소개하겠습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지성에서 동북쪽으로 17km를 가면 카르타고 옛성이 있습니다. 카르타고 옛성은 두 번이나 회멸되었는데 1차는 로마인들이 회멸시켰고 2차는 아랍인들이 회멸시켰습니다. 카르타고는 지금 바닷가의 유람지로서 손님을 맞고 있지만 폐허가 된 하나하나의 요적들에서 왕년에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가죽 한 장으로 얻은 땅. 멀리에서도 보이는 웅대한 도시는 티레인의 령지 카르타고입니다. 페니기의 공주 히도는 오라버니의 복수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히도는 카르타고에서 번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알라아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페니기의 국왕 피그말리온이 재물의 눈이 멀어 여동생 엘리사의 남편을 죽입니다. 엘리사는 오라버니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개해 시종들을 데리고 페니기를 떠납니다. 덫을 높이 올린 배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쏜살같이 달립니다. 엘리사는 북아프리카의 어느 한 해안에 도착합니다. 못해오른 엘리사는 튀니지의 국왕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치 땅을 조금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왕은 이 낯선 공주의 출현에 의심을 품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청명한 엘리사는 보물 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잔돌이 국왕에게 소가죽 한 장 크기의 땅만 달라고 재삼 부탁했습니다. 왕은 이 장사가 맞는 장사라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엘리사는 인차 소를 잡아 소가죽을 벗긴 후 오리오리 오려내어 긴 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끈의 크기만치 동그랗게 줄을 긋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국왕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소가죽 한 장 크기만한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땅에다 웅장한 도시를 안치고 카르타고라 불렀습니다. 카르타고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장군 한니발. 카르타고 성은 기원전 750년에 엘리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들어와서 카르타고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카르타고에는 강대한 육군과 해군이 있을 뿐더러 용감하고 지략을 겸비한 장수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나젊은 장군 한니발도 있었습니다. 그의 보병들과 기병 그리고 수십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천병마냥 이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에는 후원군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패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카르타고를 포위합니다.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가 함락됩니다. 로마인들은 성을 불사르고 재물과 포로를 로마로 압송해갑니다. 카르타고는 로마 공화정의 아프리카 속주로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여 카르타고는 점차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의 하나로 번영합니다. 그러다가 698년에 아랍인들의 말발굽이 다시 한번 카르타고를 짓밟습니다. 카르타고는 또다시 폐허로 됩니다. 엘리사가 세운 천년의 도시 카르타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문명의 뒷면. 문명의 뒷면에는 항상 어두운 일면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르샤 언덕 남쪽 비탈에 있는 고로마 도시의 폐허 밑에서 기원전 2세기 때의 페니키아인들의 주택구를 발굴했습니다. 당시의 페니키아인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가옥을 쓰고 살았으며 집집마다 물이 들어가는 급수시설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페니키아인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신전 앞마당에는 여신 타니트와 남신 바르아몽이 있는데 토착민들은 이들에게 희생물로 어린이를 바쳤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신 타니트는 카르타고의 주신으로서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당시의 토착민들은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반드시 신에게 바쳐야 타니트 여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상고시대의 제사는 늘 이렇게 공포와 암흑을 동반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부르베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르아 신의 제사장들은 커다란 석대 앞에서 홀로 서성거린다. 그는 가끔 머리를 들고 예리한 눈으로 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본다. 손에 진주와 금붙이, 그릇을 든 사람들이 어깨를 떨구고 걸어간다.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석대 앞까지 왔다. 하나, 둘, 손에 쥔 물건들을 불 속에 던진다.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들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는다. 불길 속에 보물이 가득 쌓인다. 갑자기 한 남자가 허겁지겁 걸어온다. 그는 품에 어린애를 안았다. 찌그러진 얼굴은 공포에 새하얗게 질렸다. 드디어 그는 어린애를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커다란 화로 속에서 검고 작은 물체가 연기를 뿜다가 점차 사라진다. 이와 같은 비참한 전경은 2000년 전 아름다운 도시 카르타고의 한 제단에서 매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돌기둥들이 푸른 바닷가에 우두커니 서서 물거품이 돼버린 제국의 꿈을 지킵니다. 멀고먼 옛날 페니키아인들은 배를 타고 카르타고에 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해상 무역의 주인이 되어 부유하고 강한 제국을 세우며 찬란한 문명을 낳았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문명은 항상 더욱 찬란한 문명에 의해 빛을 잃습니다. 카르타고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있습니다. 카르타고를 일떠세운 페니키아인의 이야기는 로마 정복자들이 세운 원형 기둥과 안토니오의 욕실, 그리고 폐허가 된 건축물의 30m 깊이에서 남아 조각조각 찾아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곳으로 향한 빛 아부신벨 신전과 여왕의 얼굴 카르타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